0: 여성! 여성! 이 까닭은!
1: 캡세크 불 담았어! 도로스 야올라리들이!
0: 도모사와! 무턴에 뭐냐?
2: 스틸리콘 아치아
3: 직대. 어느 수스터?
4: 메이피라는.
0: 거부 담아.
1: 준비입니다. 니까지.